만들어 주는 걸. 넌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. 지금 매 시간도 결국엔 잠시니까.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만 빛나줘. 우리는 나.